0: 자, 쟤도
1: 저기 안 자?
0: 이요
1: 안 자봐 아거
0: 먹고야 자 암비만 장
1: 두?
0: 맛도 비루
1: 아
0: 이뻐만 주황
1: 야
0: 비비에 삼성대 난 외로운 지향
1: 두?
0: 보디 섹시
1: 야
0: 인기 사만 빠이
1: 오
0: 헤드 끝나고 그래
1: 아 라이비앙 이봐 싸